0: 아, 고마워. 세간의 루싱 얌식간 다니지래. 이거 니야 타이비래 타이베랑래.
1: 뛰어, 니더시 커들이 쓰이.
0: 내 팬주 서울암식의 김치 감징 깔채.
1: 아, 건강.

0: 아, 코아빠. 세간의 루싱 얌식간 다리치래. 이거 니야 타이비래. 타이베랑래.
1: 뎨. 니더시 커더리 쓰이.
0: 내 편주 소울암식의 김지. 감징 깔테.
1: 아, 공랑.